0: 저 아니에요. 누가 봐도 얘가 복수잖아요.
1: 맞습니다. 제가 하겠습니다.
2: 아 몰라 그냥 난 탱고.
3: 아니 나 땐 범위 I die for me.

애들과 다 큰 애들과 좀 늦어버린 친구들은 툭하면 떠나겠다 해 난 끄덕거려 보지만 웃질 못해 너무 인정하기 싫지만 이미 난 너의 미움과 그 역겨움까지 다 사랑해 청기천의 비린을 사랑해 선유도의 쓸쓸함을 사랑해 돈만 있으면 살기 좋다던

0: 저 아니에요. 누가 봐도 얘가 보스잖아요.
1: 맞습니다. 제가 하겠습니다.
2: 아 몰라 그냥 난 탱고.
3: 아니 나 땐 범위 I die for me.